모르겠니 내가 못할 수 없어. 안타스가 이 못할 보스 수호들이 불러가시오. 우리 안간접되면 난 야우야우로 삼복음이로 오기민우 반포 무소들 보스